0: 네, 네, 네. 어제, 네.
1: 어제 가모. 어제 간?
0: 이야, 네. 아, 자, 자리 만나야 되니?
1: 저야 자리 좋아.
0: 어, 우리 그렇게 마스크 딱 보고 자야 사야.
1: 양은 가모 안보 물어 사야 하니? 너랑 물어 한번 물어 사야 하니?
0: 엄마한테 불러서 나왔어요.
1: 어, 이야. 엄마 끝났다.
0: 자, 너.